사나기야 단뚜니부마 콩대기 사나 사이돌마 벌팡문에 랑고이 사저이 남타 타르드나가 내버마 시행망한글 루이나나 아난야 킹킹야 킹가라 끈니 라요이

0: 혹시 뭐 조시야, 조시.
1: 만두원, 걔 하기 만두원.
0: 그 인장씨, 능 통일로 인장씨야. 이거 뭐냐 뜻이 인장씨 옷도 빨리 들어보러 왔어.
2: 오, 아이네니 아이나, 아이네 통이봐.
0: 말리네 아이나, 거의 막이 이루어온 것이디, 거의 많은가 빠면 모로 혹시디.
2: 모로 옥도 나북 사고했더라.
0: 사고했대. 얌하오그래? 얌하오그래?
2: 낭네 모로 옥 자르가 내 나북 사고했봐. 이만하네 모로 옥 숙자 액자드는 사고했봐. 캐네더라.
0: 하오라 아니? 아무 하오라더니.
1: 만두, 얌하오 들어봐.
0: 하오래 빼면 얌하오래. 이루어라 디 강호우라 그 놈들 디 도로 못하는 놈이 좋아.
1: 아두 만두, 아북도 사오기 가나니. 만두 나 사닝자 닝과 마티엘 통과 해봐 미야말레이디. 엉때 이행어봐. 아이보라케바.
0: 앙앙는 와팅앙노 따는데고 미 우스탑 차라나마시 앙지.
2: 거리기 미 우스탑 노네 시보.
1: 파기나 디맘토. 아서 양파자잔. 밤저시야에바. 잉데디 잉오바. 고맘토.
0: 잠따는게 조시. 잠따는데고. 능시 이치 얘기 맺자니. 아이기 수이사.
1: 아두 왜라게 도르기야. 맘토네 양한무시 나탑도.
0: 예 용이 무시 앙지야.
1: 하우지기 한고이네 바사 나드리. 마탐 파트라브니나. 팽위나드나 아마가 아마가 타나바스 얌파라바니 아도 와리 못한 찬노바 마이 모웅마 떡도 이잉아가 야닝 브라나 이잉오바 고
0: 이잉아가 아니 야닝드레디
1: 아두시가 슈카이디바
0: 야닝드레나 아이나 목노 피도다 하이도가도이바
1: 하 한민나바 사캉나바보 깨깨기 맘또 맘또 나무 하이도루드스와 아두디 미잉나 왕강나 좀 강나도번 이마나 비도 얌랑바 미나티바 맘또는 깨숨 헨질라오이
0: 에 나랑감 헤리네 얌 헤리네 신이랑 사버시나 오자
1: 아싱이네가 맘도
0: 마싱아지디
1: 이만나 비도 다싱나 파이바 파바드다 이만에 아복네 아이니 카나라가 아이쿠 미 오이닝 비와니바
2: 조시나 하이슈 하이브니 쿠만
0: 시가 차르드나 마나
2: 나 코이 나진나 나오 다루키 마눙다 낭다 망아이레 나 윰발 하우다바
0: 이마 이마
2: 이마나 카라 칼링아이 미나 파링아이 시다네 낭기나 타우세 이마 빵톡바 빠미
0: 야레 야레 야레 이마 야레 야레
2: 낭 강라카니고 이마 레이드바 마퉁다니에 낭기 타박다 나야암바나 타이마 싱시나네 인톡 인신 다우나라카니
0: 투 오시 이마 카도르가
2: 하우직디

0: ꯑꯩꯈꯣꯏ ꯃꯈꯣꯏ ꯕꯦꯗꯍꯣꯏꯗ ꯂꯥꯛꯑꯝꯃꯕ ꯅꯠꯇ꯭ꯔꯣ?
1: ꯂꯥꯛꯑꯝꯃꯤ.
0: ꯑꯣ, ꯕꯦꯗꯒꯤ ꯗꯗꯥꯍꯣꯏ ꯏꯅꯝꯃꯍꯣꯏꯅꯗꯤ ꯀꯔꯤ ꯍꯥꯏꯈ꯭ꯔꯖꯥꯠꯅꯣ?
1: ꯀꯔꯤ ꯍꯥꯏꯔꯨꯅꯤ, ꯃꯅꯨꯡ ꯃꯇꯝ ꯆꯥꯔꯕꯤ ꯃꯆꯟ ꯑꯃꯕꯨ ꯃꯔꯝ ꯑꯣꯛꯄ ꯅꯨꯄꯥ ꯑꯃꯒꯤ ꯃꯃꯥꯅ ꯃꯃꯧ ꯑꯣꯏꯖꯔꯒꯦ ꯅ ꯍꯥꯏꯕ ꯂꯥꯛꯄꯕꯨ ꯀꯔꯤꯒꯤ ꯌꯥꯔꯣꯏꯗꯣꯏꯅꯣ?
0: ꯑꯗꯨꯒꯤꯅꯤ ꯑꯩꯅ ꯕꯦꯗꯕꯨ ꯎꯅꯕ ꯄꯥꯝꯖꯗꯨꯅ ꯎꯅꯅꯕ ꯁꯤꯟꯖꯔꯛꯏꯁꯦ.
1: ꯑꯩꯗꯤ ꯄꯨꯡꯉꯛꯑꯦ, ꯊꯥꯖꯗꯅ ꯏꯃꯥꯈꯣꯏꯁꯨ ꯂꯥꯛꯑꯝꯃꯦ, ꯑꯗꯨꯒ ꯗꯥ ꯈꯨꯃꯟꯅ ꯑꯩꯕꯨ ꯎꯅꯁꯤꯅ ꯍꯥꯏꯔꯛꯄꯁꯤꯁꯨ ꯌꯥꯝ ꯊꯥꯖꯗꯅ ꯍꯥꯏꯕꯤꯔꯛꯑꯦ.
0: ꯉꯁꯤ ꯎꯅꯔꯒ ꯑꯩꯅ ꯍꯥꯏꯒꯗꯧꯔꯤꯕ ꯋꯥꯁꯤꯁꯨ ꯅꯪꯅ ꯌꯥꯝꯅ ꯉꯛꯀꯗꯕ ꯊꯥꯖꯗꯕ ꯋꯥ ꯉꯥꯛꯇꯅꯤ ꯕꯦꯗ.
1: ꯀꯔꯤ ꯋꯥꯅꯣ ꯍꯥꯏꯕꯤꯌꯨ ꯗꯥ ꯈꯨꯃꯟ.
0: ꯀꯩꯅꯣꯅꯤ, ꯑꯩꯈꯣꯏ ꯏꯃꯥꯍꯣꯏꯒꯤ ꯌꯥꯝ ꯀꯥ ꯍꯦꯟꯕ ꯃꯑꯣꯡꯁꯤ ꯑꯩ ꯑꯀꯤꯕ ꯑꯃ ꯐꯥꯎꯔꯛꯑꯕ.
1: ꯀꯔꯤ?
0: ꯃꯁꯤꯅ ꯇꯨꯡꯗ ꯅꯉꯣꯟꯗ ꯀꯗꯥꯏꯐꯥꯎꯕ ꯁꯣꯛꯂꯛꯀꯅꯤ ꯍꯥꯏꯕꯗꯨꯗꯤ ꯏꯃꯥꯍꯣꯏꯅꯗꯤ ꯈꯪꯄꯣꯟꯆꯦꯗ.
1: ꯗꯥ ꯈꯨꯃꯟ, ꯑꯩꯉꯣꯟꯗ ꯁꯣꯛꯂꯛꯀꯅꯤ ꯍꯥꯏꯁꯤꯕꯨ?
0: ꯑꯩꯒꯤ ꯋꯥ ꯑꯝꯇ ꯇꯥꯕꯤꯔꯝꯗꯅ ꯅꯪꯕꯨ ꯃꯃꯧ ꯑꯣꯏꯅꯕꯒꯤꯅꯦꯅ ꯍꯥꯏꯕ ꯂꯥꯛꯏꯗꯣ?
1: ꯍꯣꯏ,
0: ꯑꯩꯗꯤ ꯃꯗꯨ ꯌꯥꯕꯁꯨ ꯉꯝꯃꯣꯏ.
1: ꯋꯥꯍꯩꯁꯤꯡꯗꯣ ꯄꯨꯛꯅꯤꯡ ꯌꯥꯝ ꯅꯨꯡꯁꯤꯅꯤꯡꯉꯥꯏꯅꯤ, ꯑꯩꯁꯨ ꯈꯪꯉꯤ, ꯀꯌꯥ ꯈꯟꯕꯤꯗꯕ ꯃꯤꯗ ꯍꯥꯏꯅꯤꯡꯕ ꯋꯥ ꯄꯨꯝꯕ ꯂꯥꯏꯅ ꯍꯥꯏꯕ ꯉꯝꯃꯤ ꯍꯥꯏꯕ. ꯑꯗꯨꯕꯨ ꯏꯃꯥꯕꯨ ꯑꯩꯒꯤ ꯃꯥꯡꯒꯣꯜ ꯀꯥꯔꯛꯇ꯭ꯔꯤꯉꯩ ꯈꯥꯝꯕꯤꯕ ꯉꯝꯕꯤ ꯍꯧꯗ꯭ꯔꯕ꯭ꯔꯥ ꯗꯥ ꯈꯨꯃꯟ?
0: ꯕꯦꯗꯥ, ꯑꯩꯒꯤ ꯋꯥꯍꯩꯁꯤꯡꯁꯤ ꯀꯜꯂꯦ ꯍꯥꯏꯕ ꯑꯩ ꯈꯪꯉꯤ, ꯑꯩꯕꯨ ꯉꯥꯛꯄꯤꯌꯨ. ꯑꯩꯈꯣꯏꯅꯤ ꯁꯨꯃꯥꯏꯅ ꯁꯦꯡꯗꯣꯛꯅ ꯍꯧꯗ꯭ꯔꯗꯤ ꯃꯇꯨꯡꯗ ꯆꯌꯦꯠꯅꯕ ꯌꯥꯝ ꯂꯥꯛꯀꯗꯧꯕ ꯂꯩꯔꯕ, ꯑꯗꯨꯅꯅꯤ ꯑꯩꯅ ꯅꯉꯣꯟꯗ ꯁꯦꯡꯗꯣꯛꯆꯔꯤꯁꯤ.
1: ꯁꯦꯡꯗꯣꯛꯄ?
0: ꯑꯩꯒꯤ ꯅꯨꯡꯁꯤꯅꯕꯤ ꯑꯃ ꯂꯩ.
1: ꯀꯔꯤ ꯅꯨꯡꯁꯤꯅꯕꯤ?
0: ꯃꯍꯥꯛꯇꯨ ꯅꯪꯒ ꯆꯥꯡꯗꯝꯅꯕꯗ ꯍꯤꯔꯝ ꯈꯨꯗꯤꯡꯃꯛꯇ ꯌꯥꯝ ꯁꯣꯊꯔꯕꯤꯅꯤ, ꯃꯥꯒꯤꯅꯤ ꯍꯥꯏꯕꯗ ꯍꯟꯅ ꯌꯦꯡꯕꯗ ꯀꯅꯥꯝꯇ ꯂꯩꯖꯗ꯭ꯔꯕꯤꯅꯤ, ꯌꯥꯝ ꯇꯣꯜꯂꯕ ꯃꯤꯁꯛ ꯑꯃꯅꯤ, ꯈꯨꯡꯒꯪꯗꯒꯤꯅꯤ, ꯃꯥꯒ ꯑꯩꯒ ꯈꯪꯅꯔꯛꯄ ꯆꯍꯤ ꯇꯔꯦꯠꯃꯨꯛ ꯁꯨꯔꯦ, ꯃꯃꯥ ꯃꯄꯥꯡꯒꯟꯇ ꯀꯥꯏꯅꯈꯤꯕꯅ ꯃꯈꯥꯗ ꯂꯩꯔꯤꯕ ꯃꯄꯥ ꯃꯔꯤꯗꯨ ꯁꯦꯝꯅꯅꯕ ꯍꯣꯠꯅꯕꯗ ꯃꯥ ꯃꯤꯀꯨꯞ ꯑꯃꯇꯁꯨ ꯄꯣꯊꯥꯕ ꯐꯪꯖꯗ꯭ꯔꯕꯤꯅꯤ. ꯃꯥꯒꯤꯗꯃꯛ ꯑꯍꯟꯁꯤꯡꯅ ꯊꯝꯕꯤꯔꯝꯕ ꯑꯆꯧꯕ ꯏꯪꯈꯣꯟꯗꯨꯗꯒꯤ ꯃꯇꯝ ꯃꯇꯝꯒꯤ ꯏꯟꯁꯥꯡ ꯄꯨꯊꯣꯛꯇꯨꯅ ꯃꯥꯅ ꯃꯅꯥꯎꯁꯤꯡꯕꯨ ꯋꯥꯅ ꯁꯦꯝꯃꯤ, ꯃꯥ ꯌꯥꯝ ꯄꯪꯖꯕꯤꯅꯤ. ꯑꯩꯒꯤ ꯂꯝꯖꯤꯡ ꯂꯝꯇꯥꯛ ꯃꯈꯥꯗ ꯃꯥꯒꯤ ꯄꯨꯟꯁꯤꯗꯨ ꯍꯤꯡꯂꯤ, ꯃꯥꯒꯤ ꯈꯣꯡꯊꯥꯡ ꯈꯨꯗꯤꯡ ꯃꯤꯀꯨꯞ ꯈꯨꯗꯤꯡ ꯑꯩꯒꯤ ꯄꯥꯎꯇꯥꯛꯇꯕ ꯂꯧꯔꯤ, ꯑꯩꯁꯤꯕꯨ ꯃꯥꯅ ꯃꯥꯒꯤ ꯏꯁꯣꯔꯅꯦꯅ ꯈꯜꯂꯤ. I'm sorry. ꯅꯪ ꯑꯩꯕꯨ ꯃꯥꯏꯟ ꯇꯧꯔꯃꯥꯜꯂꯦ, ꯅꯪ ꯀꯞꯄ ꯃꯥꯜꯂꯦ ꯕꯦꯗ.
1: ꯑꯩ ꯀꯞꯄꯦ, ꯑꯩꯒꯤ ꯊꯝꯃꯣꯏꯒꯤ ꯐꯤꯖꯪ ꯍꯥꯡꯗꯣꯛꯇꯨꯅ ꯆꯪꯂꯛꯂꯦ ꯈꯟꯖꯗꯨꯅ ꯑꯩꯅ ꯀꯌꯥꯗ ꯍꯔꯥꯎꯅ ꯊꯣꯛꯆꯔꯛꯈꯤꯕ, ꯑꯗꯨꯕꯨ ꯊꯝꯃꯣꯏꯁꯤꯕꯨ ꯃꯤꯔꯥꯏꯕꯤꯔꯝꯂꯒ ꯆꯠꯈꯤꯕ ꯃꯍꯥꯛꯇꯨꯒꯤꯗꯃꯛꯇꯗꯤ ꯅꯠꯇꯦ
0: ꯕꯦꯗ.
1: ꯑꯩꯒꯨꯝꯅ ꯂꯥꯏꯕꯛ ꯊꯤꯕꯤ ꯃꯥꯒꯤ ꯋꯥꯔꯤꯗꯨꯗꯅꯤ, ꯃꯥꯁꯨ ꯑꯩꯁꯨ ꯄꯨꯟꯁꯤ ꯋꯥꯔꯤ ꯑꯁꯦ ꯆꯞ ꯃꯥꯟꯅꯩꯗ ꯈꯨꯃꯟ, ꯈꯦꯟꯅꯔꯤꯕ ꯍꯥꯏꯕꯕꯨ ꯃꯥꯅ ꯃꯅꯥꯎꯁꯤꯡꯕꯨ ꯌꯦꯡꯁꯤꯟꯗꯨꯅ ꯍꯤꯡꯂꯤ, ꯑꯩꯅ ꯏꯕꯨꯡ ꯏꯅꯝꯃꯁꯤꯡꯒꯤ ꯃꯤꯠꯌꯦꯡ ꯈꯥꯗ ꯍꯤꯡꯂꯤ, ꯃꯁꯤ ꯈꯛꯇꯅꯤ. ꯑꯗꯨꯕꯨ ꯖꯣꯁꯤꯅꯗꯤ ꯗꯥ ꯈꯨꯃꯟꯁꯦ ꯅꯨꯡꯁꯤꯅꯕ ꯀꯔꯤꯅꯣ ꯈꯪꯖꯗ꯭ꯔꯤꯕ ꯃꯤꯁꯛꯅꯤ ꯍꯥꯏꯅ ꯍꯥꯏꯈꯤ.
0: ꯆꯨꯝꯃꯤ, ꯑꯩꯒꯤ ꯏꯇꯧꯅꯅꯤ, ꯑꯩꯒꯤ ꯏꯇꯧꯅꯅꯤ, ꯑꯗꯨꯕꯨ ꯉꯁꯤꯗꯤ ꯑꯩꯒꯤ ꯑꯁꯦꯡꯕ ꯁꯛꯇꯝ ꯈꯪꯉꯕ ꯅꯠꯇ꯭ꯔ?
1: ꯈꯪꯂꯦ.
0: ꯑꯩꯕꯨ ꯀꯔꯤꯅꯦꯅ ꯈꯜꯂꯤ ꯕꯦꯗ?
1: ꯑꯇꯤꯌꯥꯁꯦ ꯃꯆꯨ ꯌꯥꯝꯃꯤ
0: ꯕꯦꯗ,
1: ꯃꯆꯨꯁꯤꯡꯁꯤꯒꯤ ꯃꯔꯛꯇ ꯗꯥ ꯈꯨꯃꯟꯁꯨ ꯑꯃꯅꯤ. ꯑꯇꯤꯌꯥ ꯍꯥꯏꯕ ꯃꯃꯤꯡ ꯑꯃꯈꯛꯇ ꯃꯨꯕꯁꯨ ꯌꯥꯎꯏ, ꯁꯪꯕꯥꯟꯅꯕꯁꯨ ꯌꯥꯎꯏ, ꯋꯥꯛꯊꯥꯡꯅꯕꯁꯨ ꯌꯥꯎꯏ
0: ꯕꯦꯗ. ꯉꯁꯤꯗꯤ ꯍꯥꯏꯅꯤꯡꯉꯤ, ꯑꯩ ꯅꯉꯣꯟꯗ ꯃꯥꯏ ꯊꯤꯔꯦ
1: ꯗꯥ ꯈꯨꯃꯟ.
0: ꯑꯩꯕꯨ ꯆꯩꯌꯨ, ꯑꯩꯕꯨ ꯊꯤꯅꯃꯨꯛꯇ ꯆꯩꯕꯤꯌꯨ ꯕꯦꯗ.
1: ꯄꯤꯁꯛ ꯄꯤꯛꯂꯤꯉꯩꯗꯒꯤ ꯏꯃꯥ ꯏꯄꯥꯒꯤ ꯃꯊꯝ ꯕꯥꯛꯇ ꯅꯥꯎꯆꯤ ꯁꯥꯖꯕ ꯐꯪꯂꯛꯇ꯭ꯔꯕ, ꯀꯤꯊꯤ ꯀꯤꯔꯨꯝꯅ ꯍꯧꯔꯛꯈꯤꯕ ꯄꯨꯟꯁꯤꯁꯤꯅ ꯀꯅꯥꯕꯨꯁꯨ ꯁꯥꯎꯈꯤꯗ꯭ꯔꯤ, ꯀꯅꯥꯕꯨꯁꯨ ꯆꯩꯈꯤꯗ꯭ꯔꯤ
0: ꯕꯦꯗ.
1: 꿈인 게 아빠 한번 와 아무 때서 와이저번 암기들이 이것이 있어도 뭔가 다 그만다 해가림 다 이번 암모 아두부
0: 아두부까지 돌아봐 하이코 마카 하이로 메다 하이코
1: 다다 이네 암나 클럭스 와 마카글레
0: 하요
1: 다다 기디 이마레 아이기디 이마레 이티 이마부세 바 도저게 칼루레 마시 각디 아이기 와 칼라라 마레 다다 다쿠만 이마불루네 타환비요 아이 다쿠만 기닝 바퉁네나 바 알라마나 하이베 인데비야마 오이크라게드다
0: 낭게 파마 마퉁이나 이마부시 바토그니 낭 아이부디 사우노 코베다
1: 사우디 아이 다쿠만 부터 세는 사우디 마시디 라이바키 와네 다쿠만 날 호옹두나 라우가다비 다다기 통갈다 디우티기 망골 오카다비 라이박 파비 융기 락스미도 아이부 오요 탐람다바기 완
0: 베다 낭 낭
1: 다쿠만 나기 루홍부기 잔돈도 아이는 소이다네 튼가니
0: 베다
1: 람탕 쿨라기 고예나 다쿠만기 꼭대 예빠도 얌파제다 오마리 닝타 오마사다 마사 만다 오마리 얌파제니 이다다
0: 베다 낭디 아쪽으로 미기를 쳤죠. 까이르부 탐오이드부 파진두나 사우닝바이 까이브 까야 코듬 전신두나 진반통도 모문 녹봉암리 낭 낭시 비담나 팜리비다
1: 오 아이씨 가리군바 마땀 아마다 아이나 아이기 분치이다 다 그만 뭐야

0: 이마다네 이모기래 펌따오 이마 이모도 우나게
1: 이마
0: 이모 오이제라게 하이두나 먹과싱도다 하이루게 이마 이모부 우닝에네 구만
1: 이마

0: 엄마!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쟤 이리 와. 쟤 우왕왕 엄마! 엄마! 엄마 왜 이렇게 더럽게! 쟤 우왕왕 엄마! 으쌰! 그 이놈 정신에! 남자는 소리로 엄마! 우왕왕 오시!
1: 나 그만!
0: 엄마!
1: 하늘기만 복심하디 나 그만기 냉맛 통한 밥 넘로이다 오래
0: 까이도라 갈수 엄마 엄마
1: 나 그만길라만 돈도나 아이 짜릿밭
0: 아름다워 엄마 쟤 어디 양호 까이노 까이도라 나가기도 보 아이오 까이도라 나가기도 보 엄마 까이도라 나가기도 보 쟤
1: 애기
0: 엄마
1: 애기 말하이박 테라바이 바싱도
0: 엄마
1: 마시에이보 너이람가니
0: 엄마 제 애고니 모실로 아니 애가 빠오 비그라마니 낭 어째 게임도 칸게노 어째 게임도 칸게노 뿌나 먹게네노 이나 바람싱게니 제 막등 보타오는 왕왕게노 제 왕왕게노
1: 나다
0: 엄마
1: 아이 와이 항릉 항릉해
0: 엄마
1: 너 뭐
0: 엄마 엄마
1: 넌 실력들
0: 엄마 엄마
1: 아이 남들
0: 엄마 쟤 너를 봐 엄마

0: 나나이 능가 시서 세번 맞담다 사무마이 빠뽀 비너비우고 이봉오 이봉오나 학디 레이 빵마이버 쿠라이 땅버닝데 홍마이버 시라이 땅버성어 시연이게 토그너띤 범람비 오비리버니도 이봉오 야이포토기안 비너비우 다이벙나 사나나이보 에용어나 콘타비리버노 미당어나 콘신비리버 이봉오 나나이네 양도 콩산저럭 이에드나 구름저리도 이마 레이머린 비시더비기 마이케이 오리 하르그니 하이마 레이머린 비시더비 마탐날레 잉토노비 마이케이네 피제네리비 히포피 야이포피 히쿠비 야이쿠비 야이스나 하이드네 레이머터리 목토불랑올리비 하이마 이마마 푸낙토레르가 이마기 콜로이밍렌부 레이머린이 레이머린부 코리비 람낙토부 레이르가나 람레이마 하이드네 레이 코리비 마히 마롱이 마륵토레르가나 이마 이마나 하고 포위비니 하려비 싱탁달래르가나 이라일레이마 하이드나 꼬리비 이빡 이돈 먹다 붕악리비 하이마 나사부수니 이마나 애용가나 꼰타비리비 누미당가나 꼰신비리비마 나파리오 이브나와 앙앙오이바 에하가시에서 세루기기에다나 라닝토 라닝비 아니부 쿠룸자라미 하려가 톨럭범마 담자마시미비에마 캄룽 감루 꼬비 이비에마 라이르비 쿠먼선우 이비에마 시에마 시기마마악다 아이마 palim sakpi sim han nokpani sasaru gi mappu sanaya thang nga urage kodana khurum jari haraga malang manu sikki mamang thadana dolai paba ani ga khambaga si asomna yang yang yang yang lak pa si kamdawi khambana di sang bu heli do saw bu heli do na ha oi bane dolai paba ani asina tungdal le ho khambana mamang nom zara zara zara zara sakki ba si da kamdawi dolai paba ani asi ꯂꯩꯔꯛꯄ ꯋꯥꯡꯂꯤꯟ ꯃꯇꯥꯡ ꯑꯁꯤꯗ ꯀꯝꯗꯧꯔꯦ ꯑꯁꯤꯒꯤ ꯃꯈꯥ ꯇꯥꯔꯛꯄꯗꯗꯤ ꯃꯊꯪ ꯂꯤꯕꯤꯒꯗꯕ ꯑꯣꯖꯥꯅ ꯁꯃꯨ ꯈꯣꯡꯅꯦꯠꯄꯒꯤ ꯃꯇꯥꯡ ꯑꯗꯨ ꯃꯗꯨꯃꯛꯇꯕꯨ ꯂꯥꯛꯀꯅꯤ ꯗꯣꯂꯥꯏ ꯄꯥꯕꯅ ꯉꯁꯤꯗꯤ ꯈꯝꯅꯨ ꯈꯨꯃꯟ ꯃꯆꯥ ꯂꯥꯏꯔꯕ ꯈꯝꯕꯕꯨ ꯃꯣꯡ ꯃꯁꯥꯅ ꯁꯪꯒꯥꯏꯅꯨꯡꯗꯒꯤ ꯄꯨꯊꯣꯛꯄꯒꯤ ꯃꯇꯥꯡ ꯑꯁꯤꯗ ꯇꯣꯜꯂꯕꯅ ꯅꯥꯏꯅ ꯈꯟꯖꯔꯤꯗꯣ ꯁꯤꯒꯤ ꯃꯈꯥ ꯇꯥꯔꯛꯄꯗꯗꯤ ꯍꯩ ꯍꯩꯌꯥ ꯀꯧꯕ ꯄꯂꯦꯝ ꯄꯟꯊꯧ ꯑꯅꯤꯒꯤ ꯀꯣꯂꯣꯏ ꯃꯤꯡꯂꯦꯟ ꯃꯤꯡꯈꯩ ꯑꯁꯤ ꯃꯁꯤꯃꯛꯇꯕꯨ ꯈ꯭ꯋꯥꯏ ꯇꯔꯥꯅ ꯁꯣꯜꯂꯤ ꯍꯥꯏꯔꯒ ꯇꯣꯜꯂꯕ ꯅꯅꯥꯒꯤꯗꯤ ꯃꯇꯥꯡ ꯑꯁꯤꯗ ꯁꯩꯈꯝꯖꯔꯒꯦ ꯍꯩ ꯍꯦ ꯍꯌꯥ ꯍꯦ ꯍꯌꯨꯝ ꯍꯌꯨꯝ ꯍꯌꯨꯝ
1: ꯇꯥꯕꯤꯔꯦ ꯃꯩꯇꯩ ꯄꯨꯌꯥꯒꯤ ꯋꯥꯔꯤꯗ ꯃꯇꯥꯡꯅ ꯁꯃꯨ ꯈꯣꯡꯌꯦꯠꯅꯕꯒꯤ ꯃꯇꯥꯡ ꯂꯤꯕꯤꯈꯤꯕ ꯁ꯭ꯋꯔꯥꯝ ꯁꯅꯥꯍꯜ ꯑꯀꯥꯁꯕꯥꯅꯤ ꯏꯝꯐꯥꯜ ꯍꯧꯖꯤꯛ ꯋꯦꯁꯇꯔꯟ ꯃ꯭ꯌꯨꯖꯤꯛ ꯊꯧꯔꯝꯒꯤꯗꯃꯛ ꯁꯪꯒꯤꯇꯥ ꯅꯥꯃꯩꯔꯥꯛꯄꯝꯗ ꯁꯤꯟꯅꯖꯔꯤ

ITL 핵여부가 신우디 굳이 요 멈선선 그래 IBM의 선하디 몸이 뜯고 잉잉이 마기 타모이도 땅둘레이 따품 강다두나 잉보다이 비야마 큰 눈을 생기월러글 레이브도 핵우리 고신우 아이 코네낭바 아들레 리버스 꽤틸 아이렌 비만바라 아두가 문우타이벙 미만바라 아 코이 타이비야마나 아묵다 강나 실라오 하이루소노 잔비살론해 파니호 장실리 tung prab prab inai ngai bangam de thui bi do changchi le har khamnu gi manak ta chap le paga hoi tai bi ma sak khang na je a kari ning kau gi mi kya chari ge gar gar het tak chal tai bi ma ai gi mi hai ba se kana sulai je dare e e e ha palem

응아, 마디 히다쿠 보로비 망르 길러가 동저이 남이 베도 헥더 징어징어다나 진반 깡메이도 마이쿠 와와 깜톡두나 리라미에 단자두다 마모마 훔쩡질럭다나 코라미 빠이붕아 나몸 아니 슈르바니 빠이붕네 뚜엄뜨아이 와바도 마기다막다 까나마따 레저드레 하이 아이 코이데 레루르시 푸라바니 파레다이 빠기 랑레비에 메샤나 한

아쉽나 쌍질 낙법 맞담다. 피원 범마락다 숨마 칼리 숨 칼리. 이마이비야 마 피원 비. 아도 버릇 파이 파자크라바 마짬타가 파이주 마짬타가 간제게다 보니. 비마 시영 비우야가드라이나. 피원 비도는 부토락바다. 캄노나 따비마 마시디 카라카직 땅와리. 아도디 아마무 부토크비로 하이드나 마탕 마탕 부토락바나. 그러면 불펴좀도 부터러봐 마땀도다. 감누녹 패떠러가 따이비 마마 시디 마야하자라니 하이드나. 자오 그러면 불펴좀도 라이리 하라가 따이비 마 파레파레 욕비로 하이엥디네 렘레잉아미 티네시 렘레로 딱도 꿈다라가 아도 간땅 아이비라모 아이코이수 간땅락자라게 빨리 붕어다네 세곤 파우생 한게 땀만이 빠꿈바야로 이 하이두나 아쉽나 쟤 크레이 Kamnuna mayum hek yau baka.

0: TV에서 투나 톨로 빠따르기 우팔와팔 레이싱디데 아마다 통가 아마다 통보 마탐다 아마데기 아마다 묵 통마탐다 마두다 코이나 폴리네이션 아마 토호레 폴리네이션 얌 톡따르기 밤비제 바이
1: 맞다.
0: 밤바 헹갈할래 아드가 마히지 하이징 파바 헹갈할래 아두나 이섬섬나 하르바다 한가암다 코이나 상년 그라 독제 그래 마두디 한가암다 사톡시 서룩 옴 헹갈리 코이 코이가 한가암가 블럼 탐이나 봐 맞담다 아드가 한가 마루기 상주 코이 서룩 옴 소브 헹갈래 아르가 쿠솜나 칸다 코이 로피 상주 헹갈래 아드가 한강 군바 야암나 코이 폴리네션다 코이 다칼레 봐 마품시다디 야암 소브 헹갈래 시나 마람 아마 아토파 마람 아마나 라이벡티브 헤비아이 마판 사바밤비 싱지데지다 딜라 히다 캡슐 마텀다 하우직 팡니바 딜라 히닥시 코이 시바 딜라 히닥 냠 비아그리 아두나 포이두나 마신작 티브 톨로포 마텀다 히닥 캡타 나이디바 마판 두다 라이디다 통설 마텀다 마지 에둠 쿠덕다 시드르그주 풍크레 멍달 로이나 시르니 라인타우드나 코이 마싱제 코이기 자 한다라니 아두타르디 아코이나 숨마칸다 무카나비아리지 밤비두다 아코이나 코이 시더바 히닥 카피바 코이 우푸 카람 탐타가디 아코이나 좀 한낙비야 시기 럭콘지다디 라이나다 뭔가 토폭 틀강디 시더바 아두금바 히닥탄 카피우 하르가디 아코이제 내셔럴 파밍 네트워크 오르가닉 파밍 숨 상전 버허네 아르 솜나칸다 무 코이 코이 우푸 아마나 방바야바 시엔기 피움제 아두미티 야암크레 수마이나 하이나블레 코이 우푸제 아코이나 파샤록 톨로신 토바 에티엠 클라마네 아두나 아코이나 파자나 코이 우푸 머리당 이몽 아마나 루이방 넘바 타르가디 사히 아마다 락 아마데나 아마마 카이제 얌 라이나 팡이 마 이호드 포나다나 도보도부가 사기 사이언티픽 비키핑기 강론두당 인비라바 아르 하이리바 사이언티픽 비키핑기 강론두 마탕사나 파자나 시즌 오흠지데이다 코이나 그럼바 시즌의 가이 타북 도거데게 하비드던 강비라바 아이 타겟이 이라이 라이나 라 아마데나 라 모모카이벅시 미암라이나 펑펑엉거니
1: 아이 이사긴 콜다 코이 욕적에 하이르가수 아이 힝골나디 자우드르가디 아토퍼기 힝골다수 상우거니 아두나 나사이기 딱비리바 자나 하이비리바 히달랑 탁싱 시즌의 모모당시다 마풍파나 자톡레이나 아마디 마얌 푼나 코이시 욕민나게 아마디 코이시 간게 하이타르가디 미풍 쿠디막 wakalta minaba mayam se aware oi ba mayam na mathau tai aina khanje matang si da ja hauji hauji ki oina koi green foundation na ozana hauji hauji packet piri ba thabok thorum singi matang da farmer singa ozawa gelaina ba mari etu matau karam na project sing kari kari project sing pai piri ba singi matang da kitang tam biram
0: hauji si akoi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ies mayam na piki haina khangnar ba delhi da leiba ci office na khoida adita brila capital foundation degi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iba phanma pibidana imphal east district ki sawombum block ki manung sanba khoi khunggang trahum doida ise isan ini indon sangwa yang khaida khoi mateng pangjai haiba singa sida khoina khoi je lohel laga makhoi gi senthok lambi je hengal halaga makhoi gi imung manung do punsi super senthok lambi sembagi asset creation gi thabak ama chu khoi packet sari masteida khoina yam kunna yengjerisdi ahan pada khoi lobigi dariba myo singa do karamna khoi da wari sajige haiba ma khoi leptok se mahangsi ta singna khoi loiba pambra natragana pa ta singna paisa thongningba pambra animuk poiragadi khoina ekta khoi loibise mai pa aduna akhoina moida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haiba niyom asi sizinaraga khoiluba myo singje akhoina khangase makhoise khallam matungda nimit taret ni gi oiba biganik oiba mongda khoiluba gi wakhalonje akhoina moiga amuk gyan taminare adudegi di akhoina makhoida khoi puji piraga ta singna khoiluibra haida chalaga khoi pugi manakthura changaga sapchana mu practical training thabuk develop amuk tominaba adudegi makhoina lolokpa khoi singse moima na yon halle ara karium yon bangam daba aduna khona plop loksa laga moida mutong yon bi hauje hauje se haide mapam singi da koi upuje maru ina ni pi singi da makta di paisa lok thuk lo sin ya ba apha ba atm ama adum oira ga leiri
1: yam nungai jo za loksa lak poina koi yok pa pam je ba mio sing na koi upu sing mapam karai de gi karama makhal gi koi upu sing season ara ga di he na koi loi ba da cha thuk lei ba loina na koi sing lai ya ba upu sing lopham adik matau karam khan ga da gi ki matang sita kitang thambiram
0: sagi biganik oiba mongda khoi leba targadi khoi upugi magi pak pa sauba mai khoira singi manung da karamba mongga thambage habi matang da sai panse ki pdo ai amukta ga ningsing jege sagi b space leira ba khoira amaga lamna ba khoira ꯀꯣꯏ ꯄꯨꯒꯤ

0: 건강기 타우럼 따비래.
1: 하이 돈바
2: 이치
1: 난기 50% 디스카운트 피버 레스토 포키몬 팍도 로이리 하이네 카마인 토리노
2: 로이디 로이디 가다이 되기노다 아두가 이치는 네 50% 하이도 50% 각드나테 50 to 60% 니 오퍼 피리세 아두가 스톡 틀레 드르가 수네 혹직 아두막 북톡 실라가 디스카운트 아두막 뜨다 아둠 피부기 쿠동 잡 수레이베니
1: 하이비디
2: 하이비디 네 가나구마 마나 마차기 루홍부기 온포트 오인 합셔닝바 루홍거드비디 마탐 크라 와리바 나트라가 융기 더카르 오이베도 혹직막 북톡 실라가디 타 크라기 ꯇꯨꯡꯗ ꯑꯣꯏꯔꯁꯨ ꯁꯤꯜꯚꯔ ꯖꯨꯕ꯭ꯂꯤꯒꯤ ꯑꯣꯐꯔ ꯑꯣꯏꯅ ꯑꯆꯧꯕ ꯗꯤꯁꯀꯥꯎꯟꯠ ꯄꯤꯔꯤꯕꯁꯤꯒ ꯂꯣꯏꯅꯅ ꯑꯗꯨꯃꯛ ꯐꯪꯒꯗꯣꯏꯅꯤ ꯍꯥꯏꯕ
1: ꯑꯗꯨꯗꯤ ꯏꯅꯦꯒꯤ ꯃꯆꯥꯅꯨꯄꯤꯒꯤ ꯂꯨꯍꯣꯡꯕꯒꯤ ꯍꯥꯏꯕꯗꯣ ꯔꯦꯁꯇꯣ ꯄꯣꯀꯤꯃꯣꯟ ꯄꯥꯛꯁꯤꯗ ꯍꯥꯏꯕꯅꯤ ꯍꯧꯖꯤꯛꯃꯛ ꯕꯨꯛ ꯇꯧꯅꯅꯕ ꯍꯥꯏꯕꯤꯔꯨꯔꯒꯦ
2: ꯍꯣꯏꯁꯦ ꯔꯦꯁꯇꯣ ꯄꯣꯐ ꯃꯦꯇ꯭ꯔꯦꯁ ꯃꯤꯌꯥꯝꯅ ꯍꯦꯟꯅ ꯈꯪꯕꯤꯔꯦ ꯍꯤꯞꯄꯗ ꯍꯛꯆꯥꯡꯗ ꯌꯥꯝꯅ ꯀꯝꯐꯣꯔꯇꯦꯕꯜ ꯑꯣꯏꯕ ꯃꯣꯝꯄꯥꯛꯅꯤ ꯁꯤꯜꯚꯔ ꯖꯨꯕ꯭ꯂꯤꯒꯤ ꯑꯣꯐꯔꯁꯤꯡ ꯑꯁꯤ ꯑꯗꯣꯝꯁꯨ ꯁꯣꯏꯗꯅ ꯂꯧꯕꯤꯍꯧ ꯉꯁꯤꯃꯛ ꯂꯦꯡꯁꯤꯟꯕꯤꯔꯛꯁꯤ ꯄꯦꯅꯥ ꯁ꯭ꯇꯣꯔ
3: ꯚꯥꯔꯠ ꯑꯃꯗꯤ ꯚꯥꯔꯠꯀꯤ ꯃꯄꯥꯜꯂꯝꯒꯤ ꯑꯦꯌꯔꯂꯥꯏꯟꯁꯤꯡꯗ ꯃꯃꯥꯡꯗ ꯊꯥ ꯑꯃꯈꯛꯇꯗ ꯑꯦꯌꯔ ꯍꯣꯁꯇꯦꯁ 23 ꯃꯥꯏ ꯄꯥꯛꯅ ꯄꯨꯊꯣꯛꯄ ꯉꯝꯈ꯭ꯔꯕ ꯃꯇꯨꯡꯗ ꯍꯟꯗꯛꯇ 2026ꯀꯤ ꯖꯅꯋꯥꯔꯤ ꯊꯥꯗ ꯃꯤꯑꯣꯏ 53 ꯄꯨꯊꯣꯛꯇꯨꯅ ꯌꯥꯝꯅ ꯆꯥꯎꯅ ꯃꯥꯏ ꯄꯥꯛꯄ ꯉꯝꯈ꯭ꯔꯕ ꯀꯤꯡꯗꯝ ꯑꯦꯚꯤꯌꯦꯁꯟ ꯏꯟꯁꯇꯤꯇ꯭ꯌꯨꯠꯅꯤ ꯁ꯭ꯄꯣꯀꯟ ꯏꯪꯂꯤꯁ ꯁ꯭ꯄꯣꯀꯟ ꯍꯤꯟꯗꯤ ꯒ꯭ꯔꯨꯃꯤꯡ ꯁꯣꯐ ꯁ꯭ꯀꯤꯜꯁ ꯄꯔꯁꯅꯦꯂꯤꯇꯤ ꯗꯤꯕꯦꯂꯞꯃꯦꯟꯠ ꯏꯟꯇꯔꯚ꯭ꯌꯨ ꯇꯦꯛꯅꯤꯛꯁ ꯔꯦꯝ ꯋꯥꯛ ꯑꯃꯗꯤ ꯀꯝꯄ꯭ꯌꯨꯇꯔ ꯀꯣꯔꯁꯁꯤꯡ ꯀ꯭ꯋꯥꯂꯤꯐꯥꯏꯗ ꯑꯣꯏꯔꯕ ꯑꯦꯛꯁꯄꯤꯔꯤꯌꯦꯟꯁ ꯂꯩꯔꯕ ꯑꯣꯖꯥꯁꯤꯡꯅ ꯇꯥꯛꯄꯤ ꯇꯝꯕꯤꯔꯤꯕ ꯁꯦꯜꯂꯤ ꯆꯪꯆꯪꯗꯅ ꯇꯝꯕ ꯌꯥꯔꯕ ꯏꯟꯁꯇꯤꯇ꯭ꯌꯨꯠꯅꯤ ꯈꯨꯗꯣꯡꯆꯥꯕꯁꯤ ꯂꯧꯕꯤꯗꯨꯅ ꯀ꯭ꯂꯥꯁ 12 ꯂꯣꯏꯔꯒ ꯑꯦꯚꯤꯌꯦꯁꯟꯒꯤ ꯂꯝꯗ ꯃꯥꯏ ꯄꯥꯛꯄꯒꯤ ꯃꯪ ꯃꯪꯕꯤꯌꯨ ꯑꯀꯨꯞꯄ ꯃꯔꯣꯜꯒꯤꯗꯃꯛ ꯑꯣꯜ ꯂꯝꯕꯨꯂꯦꯟ ꯑꯣꯄꯣꯖꯤꯠ ꯖꯤ ꯄꯤ ꯋꯤꯃꯦꯟꯁ ꯀꯣꯂꯦꯖ ꯅꯠꯇ꯭ꯔꯒ MPP ꯀꯣꯝꯄ꯭ꯂꯦꯛꯁ ꯄꯥꯎꯅꯥ ꯕꯖꯥꯔ ꯄꯣꯂꯣꯒ꯭ꯔꯥꯎꯟ ꯃꯅꯤꯡꯗ ꯂꯩꯕ ꯑꯣꯐꯤꯁꯇꯒꯤ ꯄꯥꯎ ꯂꯧꯕꯤꯌꯨ ꯀꯤꯡꯗꯝ ꯑꯦꯚꯤꯌꯦꯁꯟ ꯏꯟꯁꯇꯤꯇ꯭ꯌꯨꯠ
4: ꯀ꯭ꯂꯥꯁꯤꯛ ꯍꯣꯁꯄꯤꯇꯥꯂꯤꯇꯤ ꯇ꯭ꯔꯦꯅꯤꯡ ꯏꯟꯁꯇꯤꯇ꯭ꯌꯨꯠꯅ ꯍꯣꯁꯄꯤꯇꯥꯂꯤꯇꯤ ꯃꯦꯅꯦꯖꯃꯦꯟꯠꯀꯤ ꯆꯍꯤ ꯑꯃꯒꯤ ꯀꯣꯔꯁ ꯑꯃꯗꯤ ꯑꯦꯚꯤꯌꯦꯁꯟ ꯑꯦꯟ ꯍꯣꯁꯄꯤꯇꯥꯂꯤꯇꯤ ꯃꯦꯅꯦꯖꯃꯦꯟꯠꯀꯤ ꯊꯥ 6ꯀꯤ ꯀꯣꯔꯁ ꯐꯨꯗ ꯑꯦꯟ ꯕꯦꯕꯔꯦꯖ ꯁꯔꯚꯤꯁꯇ ꯊꯥ 3 ꯑꯃꯁꯨꯡ ꯀꯂꯤꯅꯔꯤ ꯑꯥꯔꯠꯁꯇ ꯊꯥ 6ꯀꯤ ꯑꯈꯟꯅꯕ ꯇ꯭ꯔꯦꯅꯤꯡ ꯄꯤꯖꯔꯤ ꯀ꯭ꯂꯥꯁ 12 ꯄꯥꯁ ꯇꯧꯔꯕ ꯆꯍꯤ 17ꯇꯒꯤ 25 ꯐꯥꯎꯕꯗ ꯂꯩ

0: 이세야시 다한자 기부글 로이나나 마땅하시다 땅가 가시기 호이나 펌미샤이 란톡저와 로이신저리 아가스파니 임팔 하우직 란톡저리 라디오 릴라 고나하이기 릴라시기 아로이비스루 릴라 사나비가다바 히란마이 컬처럴 아카데미기 릴라 깜부
1: 아이 마마 따라보
2: 오 따레 따레
1: 낭시다마 판톨로
2: Mau apa buang? Kali kena siapa?
1: Kali nona sana pasin tau risha.
2: Kali yang muk tau lagi.
1: Kali tau lagi ni. Aini masih thokan ni na, nang wonder kaya rono mangsung wonder haiki benda. Hmm. Kali tau ni nung tu milai itu. Aini harus kumur ni. Nang bulu hong apa betung dengan sana pasi, wakat tar kene na hai benda tro. Rang lu hong bagi ahing dua mahalak proyum sida.
2: Ah, ati yang mau pabu di halak hidup ni.

0: 아버지, 한번 수야래나.
1: 낭낭 너 마이너 컨셉 너도 살을 더 곰눈해. 낭낭아랑 농아람다 이 바보 한절로 떠드나 본 한전전 더구도 이 강가 뭐인 간로. 응. 나 사실은 또 우리 부모 시미가 나는 선에 버리 선노임니.
0: 야래, 떡낭낭 비워봐.
1: 걔도 왜 떠는 안 봐? 응. 걔도 왜 떠는 안 보노? 낭 먹더나 낭낭 먹더나 끈끈 맞더기니까. 나 신나 사실이 비범신나 시요 그리세. 마 신앙이네 더 모이는 낭야서 뭔 넘세 들이냐고 지금 바보다. 낭야서 뭔 넘세 들이 봐.
0: 야래 봐, 아무것도 독비로 가이 독보게.
1: 개개 너비 똑똑이 봐. 개 너비 똑똑이 너. 신 빼는 강이 돌입니. 마시 마시 이모 오시기 뭐 방이 미심신의 강나라 니까리 왜니에 거니.
0: 와 허리 한 잔락 빠가네. 공군 따는 강나라시. 많은 빵 똑똑이야 보나 띠개 돌아.
1: 개야 아들라인의 고미 뭐 방품노 예무네. 개야 아들라인의 고미노 예무이미. 망기 와칸 주부까리 놈이랑 능기 와칸 누부까리 놈이랑 봐. 뭐 시부까리고 뭐 이거기 이사이 슈다 통람 먹어보고 아이 코이 누가이 폼 도프라이니. 난 오늘도 진짜로 이해모미 아이 코이 진짜로 그 갈라기 이해모봐.
0: 아이
1: 니네 아이. 아이나 하이버드도 낭낭 개땅 간다 번가 뭐 눕비마 약 오이름 봐. 아이 아이 셔마이나 내 와칸지 와라 못하더니. 거 낭낭 개땅 간다 번가 뭐 눕비모 이름 뭐 내 셔마이 와칼 와로 도네. 낭 혹시 몽알았거다. 나무 눕비시나 농원에 깝버가 와리부터 뭐 미르까리 와리나.
0: 그러니까
1: 술래 보고 안 왔대. 숨나 아. 숨나 숨 그러니까 술래 때는 미부 머름을 때는
0: 갚아
1: 후나 브로. 숨나
0: 숨 하이로. 가이도 오래 하이노.
1: 아이
0: 아이. 가이도 오래 하이노
1: 하이로. 마기
0: 리또. 아. 나
1: 나사노 파나. 오크레. 호이. 오크레
0: 리또 오크레.
1: 호이. 리또 오크레 나트라.
0: 오크레.
1: 농아이래. 농아이도 우리. 아이 농아이래. 농아이래. 씨 이 먹는 아이 보면 씹을래 이런 것들 했네 씹어. 나랑 그때들로 호먹을 나리비 이모 오십으로 호먹이 아닌가도 다 망없어도 시절에 빨리 두불로 토르가 부부이 크라바니냐
0: 부크레
1: 응아이 도리다야 아이 응아이 도리다꼬 마 신랑네 토건 망하다리네
0: 아이 원더다 손다이네 아이 부까리 이따 화이바노 세부 아이나 따 화리브라 하이바 아이네 아이가 신네 아이 힌인드레 아이다 시절 크라게다 아이
1: 시그러 시그러 능자 시작으로 나 싸는 오빠가 불러 놓이는 시작으로 아이네 너희 남아나서 아니기는 속도 숭오 우자님 대봐 아이
0: 와 남디네 민웅 시캉다 밤마 빠네
1: 너희 지은문에
0: 왜 바바나 빠미세 이사세 세위라가네
1: 가야도 너희 지은문에 마기 무슨 지은문에 하이 이비에 마 하이 호식 디네 나 싸 시바 야드리 고 나 싸 시바 야드리 나 싸는 빠지 시바다네 미사시에 너 도리네
0: 가나세 나가 도리바
1: 아, 아, 아이보, 아이보, 뭐 시기 눕비지 뭐 아이보 까리 놈이 아이나 아이 까리 놈이 뭐 시기 눕비지 뭐 나오는 바 놈이 약봐.
0: 까나세 나가 또 이놈아.
1: 헤이, 나사 시바디 따라르 또 시즌 누네. 잠으로 또 시즌 와이 까리 또 밤우 되네.
0: 하야든 온라인 하이리 놈아 시바.
1: 아이 또 뭐 아이나 시바야 아들 하이리 시디. 니게 말아 알래 이제 또 비싸히 녹자리 비기 모세. 루카싱도 잔게돌이니네. 헤이, 루카싱도 잔게돌이니네.
0: 아이네 아이 아이 마세기 민웅 강시다 보험들어봐디네 아이 파가다바네 아이 마세기 학덕다네 거의 분한망로이나
1: 양행능데 양따능데 낭는 너싸기다 모두 깝빠도 아이 파기야말리 고 파기야말리 낭부어 마따마마따디 이사샤나 마뚱니 마니 마뚱니 가냠 또기다냐 하 미네 나서 아직은 말음도 거리는 가지땅 하이락범 맞담다 마이온 빠져들비 내 샤비 에두글로비 이샤누피 또 미시드는 거리 하이디 낭 농사몽사들 낭 나수는 낭 마삼 포이드 뿐에 떠 낭 마삼 포이드 기분에 떠 민구한다 하이 야래 또 왕하는 금시 왁가는 가는 금시 이몽 눕이 돌리 뜸래
0: 바보 사시드 레이저래
1: 아 야래 담모 시다 담모 대번 시다 담모 하이 넌기디 시도부 돌아오다 나쁜 그 터미널의 시야
0: 아이디 닥쳐라로 이게 봐봐
2: 이놈아 이놈아 와 이놈아
1: 저비야
2: 다다
1: 왜 저래 다 하실래 디까리 너
0: 저비야 이놈아 가이 더우나라 게
2: 다다
1: 가이 더우나라 게
2: 봐 말랑바도
1: 가이 더우나라 봐 말랑바
2: 이놈아 다다
1: 어리 하유네
0: 이사 말랑바 가이
2: 더우나라 봐 도래한다
1: 가이 더우나라 봐
0: 말랑바도
2: 오드랄라 형우
0: 다다
1: 어리 이놈아 시보
2: 이놈의
1: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小弟，一毛一元嘛，这个一心给大路通上。

0: 봐. 아들 라이브 가리세 무임마 봉도 말 나들어 이마 부칸에 가마이 동네 아이고 가마이 동두노 이마 부칸에
1: 아씨 거리 이게 놈이 낭는 미라가 이몽도 센신겠다 우리도 봐 니는 까이까이노 간기니 또 믿는라 이웃까이 녹겠는가 아 이보터 넌 여우래 애가나
2: 호이 마마
1: 아 라오 시대 까까노 시대 그 밤시 라오 마마가
0: 이봉아 이모세 나 하와이가 많아데
1: 허지띠네
0: 마얀 파라바니 사우토 오해바수 야래 허락 수레이래
1: 야래니야
0: 미가 수네 와동와리 차나바 야래바
1: 이변이야
0: 까다다 솜라이바도 수레이트레이붕어
1: 야래 능부도 오해미모
0: 이모세 파래
1: 나도 뜸일래 이보이 미변이야
0: 얀 파래 꼬모이바바
1: 아 이보타이 나니에나 하이자리시 마시나 샌루삐기에 파글럭바도다 하라오자다는 떠오림니 능라는 로그는 꼬이붕어
2: 아이 그 스칸디 마마
0: 이붕어 마랑디네 이모가 아이가네 아만방 부키드네 피가 소소미나루리
1: 야리
0: 이모가 양파라바네 봐
1: 도임니 능봐 능뜸이 능도 범국이 도기 능봐 도권이 될까 못하이 능는 라꼬부거리다는 세부이붕어
2: 마마 아이는가시 하이자 도리부와세 마마는 니 라는 로비가노
1: 거리노 혁도 하유니 거리기 라는 로도리노네 하유
2: 마마 이젠 늦비 미시나세 에이 부적하게
1: 이보토
0: 아이노 이봉아
2: 허지띠 말라 멍이 마토몽감 술루어려버니나
0: 아이노 내 이봉아 나는 하이리버시보 까리기 이모부가 도리베노 이모부키노 이봉아
1: 나이코 이베니 난 나이코 난또미는 나이코 이보토 아이 야르가디 이모우시 아이코이가 솜레미는 세레게 이모우시는 용시 다독도는 썩기부따르디 이모우시는 오효가더부 피범도 멍수키던 니칸 미우던 이봉아
2: 마마 아이네 락셔리 부셔 깨라 클럽 뚱더니
1: 이보토
2: 마마 이 샤그드가 딱 한비가 누네
1: 이보토
2: 아이 코에비쇼 크락 한비요 마마 코에게 시로는 길라나 두드나 이산치 루크라베미 미토올라마도 방한비래드나
1: 이보토
2: 마마 코에 이네 코에나 삥은 이보 할아버지 이산치
1: 이보토 야래 또 이보모 야래 마카타르 누이보모 똑비로 또
2: 까리기는 마마 코에나 코에나 쭉쩌는 남 탓도 위리비보 이션는가 실카타르 피엄시 우르가 나코이 피엘람 나트라
1: 보토이
2: 마셰 마신나 코이 나선자 토믈디 누가랑 못라바 아무 다이비우네 나시 이션기 피엄시 우지행라가 코이 끄양코 있는 카와이바게
1: 이보고 보름 코이 코이 이라니 이보고 아이 코이로 와칸 갓다마가 몸대고 되기 나시기 피엄시 우이크리니네 이보토이 마음이 또 모이시는 시리니가 엄대버게 메리는 장가를 리니 부가 이기니 엄대버트 모이버샤시 고르르버네 이모미스나세 이사시는 욕세르게 이기니 이제리벌른 통품나먹 이모오시는 시리니 부가 이모오는 좀만 키면되네 코이나까이나단 비제르게 부가 너무시뜨디 야비요
0: 부가 난 마음만 하이리세 야비요 아무따디 야비우네 이봉아 아이 코이부 다자비오 아이 코이나 라이자리바 마을짱 람톤 코디마 이모기 명달로이나 반자게 이모 미스라디 이모옹나테 아이 코이기 이자아니 칸크라바니네 이봉아
2: 이네 람톤나 진자고금 이찬디 명답바라바수 루크라베바 미토라 시부 구한명감라가다네
0: 이봉아
2: 나시 이찬 미스라기 시행라바 마이토노 따리바 무부 다팜세 이네 거의 우르가 빼려면 나들어
1: 이보토 난 하이리 부모 품꾸디 모습을 갖더니 마음은 따방은 늑들이니 이보가 난 그래 쇼이 그래 하이면 늑드나 아이고 이 하이리는 부모 하이면 늑들이니 야래 이 와면 가다르노 이보가 난 겨빠하면 이코에 목하는 옛밤을 뜯기로 서로 이 먹는 빛이 부어드는 새꾸로 해보고
0: 가리노 저만의 할비 입으시보 이모 토이세 짱크래 이모 부키더래 이모 세형도 간벼 뭐 봐봐 이모 세형도 간벼
1: 이모세
0: 부키더래
1: 새꾸로 사노 부르먹 너희는 새꾸로 사노

0: 원하마다 감나무오이는 신부통래.
1: 대마.
0: 하우지 이산 미스나도.
1: 미스나크 이더럽게 대마.
0: 이산 미스나도 루카싱네 살라우레.
1: 대마.
0: 토이토이마.
1: 대마.
0: 하우지. 아이 코이나 마구 부럭드네 염도 탐. 아이 코이 이산 미스나게 마타우도 우방한데 와서 아마하땅한 키드레 항바수아마스 공키드레
1: 또이마
0: 사근이 타크니 하이바바 칸키드레 아나오비기 마타우고 마시 마시다 웅두나 라이크레
1: 또이마
0: 숨을 내려보니 파트농다 토라카드라 간마다기 또방 강대도나 너희 다모가 이게 따나라간 것이 난기나 낙다 이가 이기 가야 다독두나 랄리버네 토이토이바
1: 또이마
0: 토이토이바
1: 또이마
0: 하우키바뿐 남아 꼭톡라가 낭 농마다디 이산 미스나기만 낙다 락비유 토이토이바 마시마 당디 아비요 토이토이바
1: 호이 때이마 아이 마기 만악다 소이드는 락기 때이마
0: 토이토이바.

시다디 석항 나자 키기 그리고 마 석항 무팡오이도 워르가딩 알라간 비우하이더나 하나하나 구름자리 하이라가 비만의 인타리 아무

예수부 가 마이너 후원 도이노 아이보 카마나 칼 복받게 희혼데 복받게 희똥데 아이 아니 빠니 액도 호라글로레 까리 캉북캉다바 히데 톡 까클레라가 농야잉 안 캄바세 파이엥 것 뚜리엥 것 노우 히루 히나우 톡 오나 따이나다나 미네 호나리 바두가 마나다 비다 마나 똥아나 파이엥 것 뚜리엥 것 이탁 이뽕글레나 호 문제락빠나 담은 공기 탐쩨 탐발레이바 마파마두다 히도 파이엥 뚜리엥 딱 친거리 탐쩨 싸이 탐발레이 바자벅 탐반 꾸였다 태진 그래 마북 탐벅 오벌레이띠 단자도 디비엠마 사나나 하이리 호이 따이비엠마 아다 탐바니 빠마 꾸메이바시부 까나만바기 마사 캉브라 따이비엠마 아이디 캉제디에보 아두에러바디 까르시 까네로 하이 캄누시 빠칼락드나 미훈다운 찡굼찡가 나라드나 시기 호농이 아이는 부쩍 오이미 쩍 오이미 해드나 마쿠뚜 카톡바 껑실리보이닝이랑 혼질레이 낙칠럭바 맞담다 농야이는 부까리놈이 염다 쩍 오이미 하나 카톡바도다 하이씨 시험한 차오럭부터 알아야되나 찌엘 허르게 해드나 농야이는 앙치 너우두 파랭뚜랭 바라 고랑랑 허럭바도다 맞자이비 막이 인타리바도 한기엔도 고랑랑 딱 하이라마가 공지가 파들파들 난토글레 허래 공원 농야행강 넘어시도 호흡도 넘뜬 호흡을 생각해 봐도 미엄 사나는 우리 신우 아침부터 가문해 빵미는

빨리 붕어 기사락 아깐 뭐 팡한게 강건에다나 아세누 뭐 빠올라오르 이두병 세누 하마 미 캄보바드 마인 캄브런 헤이 하이 아빵 비 아이 캄게 세드나 비에 만나 먹고래

많은 정지 럭보다 감범하고 너 범함이 세기봉어 농야 능 묶어야 우리노 뿌럽뿌럽 로로 이 몽도 정실로 딴진 거래 수없는 사나 피기 망할라도 성고이 까진다 하이피엣 우르보다 겁누 빠컷보다 와저리 두비엄 아슴나 뿌럽뿌럽 둥더망도 정실 럭봐 감범하는 정지 럭어 사나미 까진다 로리 자오그러버 까뽀를 하이버디 두모 아저우마 아왕 버금버니 마닝셔가이레 마두나 사나메 까친데 읍실르레이바다 탐바노 팅글러글레이에 비엄마 사나나 욕실럭버니따 욤얌 파제자니나 시디에 까까야노 신우까 티시라와이드나 마탕마탕까 아마 아니티 캄노나 따비엄마 마빠롬다 아라망곤다 둠 티비르 수야가니 예나 카롬다 예이따 마하야마니 욤뿔뿔러버부까이노 아이기 욤수이다이니 따욤수아이니 마시나 티럭바나 까 콰이 마빨렉 슈부마탐두다 아마 아니 예나 티럭바다 따이베마 차나메 까 진시데다 까 마번 슈부시다 라이마 라리시 거리 라이웨 베게니 따이베마 아차타카 까빠야 가더라 아코이디 탐반 가수 아마 대혁저럭들이 까림뜨 강제다바니나 따이베마 까리마 카야가니 레이타베기 와니 하오이 하오테 까리마 따 티베나티 아코이 라이시 온통 파그라바자니 제누어 어디 살아? 난 아자 타카르당 레르초 셀로. 아이네 라이망이니고 라이깐나 상엄게 하이르가. 제누나 자탁 레르리. 퇴비네 마시다. 천암에 가신 마망도 와이때 톡드나

0: 아이기 마티엔 카라 빵바
1: 사제
0: 해 판비바
1: 여기
0: 나피 카라 약간 또 생톡비바 아두고 마마티엔 가좀 카가 좀 빵지리
1: 아두가 오자나 사이 해비르키보다 코기 파링 나이나 파링 타비가다베니 하이바마 판비보다 판비 아마가 아마가 기아라오보세 아라보세 카야 모가다베
0: 판비 아마가 아마가 라오보세 코이나 타르쿠 모탐다 디스턴스 핏니 판데기나 따라보지기 만우시다 당진제 타라가디 코이나 하이엔 해프드스 누아이레 당인자오스 헤레 아라 스마이 토나나 해프 누아이베 숭자오스 헨바니나 아도나 저디 얌 공증나 자자궁 나거거디 해프주 누아이트레 당인주 자오트레
1: 아도가 오이남 마컴 시기 오이나 마루에베 신팜사 당징 타바스 얌보 오이비 레코마이토 요자
0: 어 당징 타바나 오직 타베 당징지 아얌바 오이남더디 당징이 맞담지더디 오이남의 당징이 얌 빠잖나 타 아도가 나아지나 아묵 당징 로레 빠지시다 나아지 아묵 하이다가 더봐 아도도나 프로페세 아말로레가 아마 아말로레가 아마 랑나버지 호나버지 시야 코이 토움 오지레
1: 당징세 아토보 마팜 마팜데스 매암마디 부톡네 아도 오이남기 당징세 매암나 하이나버다 아토빠다기 키탕 톱톱나 톳빠다기 하오바 카이나스둠 빠네 아도 시기 케나버세 둠바자라 카마이도요자
0: 어 아드마나 코이 쿤 아니 홈지 오이남 마망노렘 시기 당징징제 마야마 비럭버리 포트디 존버 콧바 인파문도 까베 강군데 오이남 당징 마망노렘 당징 이제 포르빠가 라룸비싱시나 델로브한기바 아타레 마람디 캐노다 당이기 파제바 마하우뚱안 레이바 아두금바 폿 오이랑 그드라나수 칼레 부고 부토크라디 인판다 라룸비게나둠 오이남가 마망노렘 당징지제둠 아나헤타 로이
1: ตาบ่ซำนงไอกว่าอะดูทางจริงทาบ่ซินะกานะบ่ซะกะอมุกะดิปิงะไซโหยทามะนิดะลุปาลิซิงคุนทานิพูอะดมานะดิพังเงไฮอะดูทางจริงอมุเก็กบ่ซะไฮตาเรปุลับนะทางจริงอมุทากเรทาเกโหปอเชเฮกบ่ลวยระปอพาวบ่ซะดะกะอมุกะดิกานะบ่พังเงไปซะเจจาวรักนะอสุกติตานมังงะมีไฮบะดูคังฮันบิบะยาระกะติมตัง
0: โหยซุเมคอยนะทางจริงจิทาระกันดะคอยนะเซมบิงตอบ่ซะไมดิยุงกิไลตะไลเร มายามามะเมทอกเมนจินโกฮนอปนิอังงิสกูลิงกิอะเดกิบารากินงากิอะเดกิไลตัมเซปกิไอสกูลิงกิซิกิมะตางจิดะสกะลปะจิดะปรอบเลมเลยบินาทางจิงกิเซนจิปุลอกวยนะควยนทัมเซนบังงัมจะติอะเดกิซางกิเซลจิดะกิครอสโตเลยอะเดกิดินาปุลอกวยนะซิงเอลพังเยไฮบิดะกิไฮบิดะงัมเดดุกวยอิริเซลทัมซะฮีนดะกวยเอมอลชุกะรีอะเดกิอะซุกิซาดิงโตกเรไฮบิดะติอิเซลทัมเซอะควยนาไลบะปะชาเซสังงัมมะมะตะ Passing contradictory in the Pu Pangdadi, Lopari Amatar Daddy, Pasado Song, Edmond Song. Contra Contrada Hidajo, Lamley Sing Kundin, Contrabo, Dugisanga, Padi in the Pangu.
1: Hoi, I do the Yam Pazana Tauna, Canabadi Pangini, Gotangzing Tabas, Diggy, Tangzing Sikok Dagsura Deba, Ozagi Sigi Mapum Sidigi, Pukri Yam the Tauna Lady, but Mapum Sidigi Pangiba, Laiba income say. Nga the Gisumula in it, as I got Tada Kibuka. I do not Yam Sunuai, Tazabada. I do future Haitare, Tunga, Huzik Lady Bozagi, and my partner Tangsiliba, Sigi Tangzing Tabagi, Lambi Sida. I do much say the Hena Pak Tok Tok Tokna, Hena Muka Mok, my partner Bogita Makta, Kari Kari. Packeting bar, hapchining bagadile.
0: See the aquina, potok shock to vibezi. Lum ze marang kaida gadi, potok shock to Zumamze. Mugu lumzi marang kaida di, migi lam duda, I know, potok shock to get a yaw upon a nutta banana, and to get a wabani. When yam tanning in it, yam hanging in it, yamming it, sham japa song pange, katang tara katang pange, samai toguna.
1: Atopalam laining bagi apa mesti lady lady ni bahaya.
0: Oh lady.
1: Hei na thana bagi dama.
0: Oh hei na thana bagi dama. Atopal jaga thangna bagumba. Adagi hei joladi.
1: Hoi
0: hoi. Kau jo eh ay lady hoge. Adagi cerita nata bida jo. Mungkin joloi harga di.
1: Hoi.
0: San bersih awi. Sehiim dah lupa supi ba ana. Tamaena san laga thang thana bersih awi. Adu aku jo pamzi. Atau ningi. Adu main tau laga kau jo. Yamena pang song thani.
1: Dugosa Ozagi Sigi Lady Bab creature bar, quick tangzing tari, Mapam Sigi, Manak Nakba, Sida Tam music. Dumburna, Pukrima Chamasagi Mong, the Nag yet sight Marie Sida, Wa Mam Yunga, Pukrima Chamasa Oina, same Magatan Bidisa, Sikai Urabano, Tang Hibu.
0: Masi in organic farming hybra, Amaqui, Tintok Yoga,
1: Barbi composto.
0: Oh, Tintok Yoga, Tintok Shidagi, Mati Pailaga, Adugi, Potona, Quay Harwina. Jana pitabada, adi aying adun marangkai retadi, tangjing jiza, aying sitor pedida, sai tua suyare, adugi, adugi.

이세시 다한제 키보가 로이나나 마타가시다 마얌나 타비닝드나 SMS 아마디 포스트카드 키 쿠탕다 칸비럭바 마니프리 필름 이세싱 쿠돌담바 로신저리 타로마시다 SMS 타비럭키바 포스트카드 타비럭드나 타로마폰 판비키바마디 타우람 로이바 파오바 타비드나 타로마시부 타와이 하피리바 포노모포 아모카한나 타가체리 아가스바니 임팔 하우직 노미당기 퐁 타라마카이 타키보가 로이나나 아가스바니 임팔기 강라 채널기 타우람 로신제나파 퐁폼 요락리 하이잉 메기 땅따라 잉기싱가니가 꾼가따루 칼렌기 쿨홈도이니 판바 농마이징 누밋 사카프탈리싱가모가 짜마판 님푸가니판 아유기 퐁망아 마카이따바 마탐다 아가스바니 임팔기 타우람 샨독파호스가니 산독적다바 메디엠부웹미터 조홈님푸 다스믹 아마 킬로허츠니판 마리푸니토이 ngasigi oinadi thauram tabiribasingi mafumdagi adomgi announcer arun blana kainaya thangni jeri pinavirasi jay hind